0: 뭐지?
1: 왕래치산치산 왕래치산치산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씨야 안 不要跑骚了，今天还要上班呢，还要上学呢，也不放假，给自己身体是吧？多休息一下，拜拜，晚安，六七三七三。